0: 계속해.
1: 라스 스킨, 라스 스킨, 라스 스킨. 계속해, 계속해, 계속해. 라스 스킨, 라스 스킨, 라스 스킨. 계속해, 계속해, 계속해. 라스 스킨, 라스 스킨, 라스 스킨. 계속해, 계속해, 계속해. 라스 스킨, 라스 스킨, 라스 스킨. 계속해.